0: 서 지금 드릴게요. 그러면 뭐 초록색으로 이거 다시 드릴게요.
1: 파운드 물다였지.
0: 그러던 모양이랑 비싸겠지. 그 배지.
2: 그럴 수 있어. 있을 수 있어.